자, 자, 어디 자?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 구요 자,